0: 계란 초파 야 내 뿌리
1: 장면에 뜸안에
2: 뜸안에
3: Fronteras volarán.
4: Hay iguales guanches, causa.